0: 참
1: 수많이 했대더냐?
2: 양태파 양대뿌리
3: 양태네 뜨만의 뜨만의
4: Yo Pachaiki,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a iguales guanches, causa.

0: 숨만 이었대 토냐?
1: 양태파 양대뿌리
2: 양태네 뜨만의 뜨만의
3: Yo pa chaiki herbol.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5: Ma igual es guanches.

0: 약간
1: 숨 많이 했더냐?
2: 양대파 양대뿌리
3: 양대
4: 드만의
3: 뜨거.
1: 차이기 에르볼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Ma igual es guantes causa.